0: 예.
1: 두번 겨울로 7 a.m. 유월곤 마치 브라이오나 맹인이오나 나타나 자마우 가자말라 마치 오레리온
2: 요 나메노는 북막 나야코 윌 and you're listening to 88.9 용호 라디오 놀란보